0: 내 골든.
1: 아,
2: 레나이랑 어느 시도문 고르바노님 로스타르 되게 다시 내 생계 틀산 2,000,000 메리스 사짠데메
3: 사짝사짝 탈룸 아가
1: 사트메가가 투시도 고르셨어요
2: 고르바노님 메님 약하시클음 사짠데
1: 아와 마시다가 악뜨나 그래
2: 에?
1: 오프라스나 마시
2: 사티오 막 그러지 뭐 사티오
1: 아다 아다 기다려 오프라스나
2: 아다 아다
1: 저희 싫으면
2: 아?
1: Gördün mü Rus'u abone?
2: Baba.
1: Gözlüklü oğlan.
2: Beyalan. Ben Lena'ya bakarken tam oradaydım. Hoca geldi.
1: Ana.
2: Tabii tam operasyondayım. Hoca geldi. Hoca gelince bütün her şeyim kesildi.
4: Çok güzelsin be.
5: Teşekkür ederim.
4: Sana bir şey göstereceğim.
5: Ne göstereceğim?
4: Sır. Beni takip et, tamam mı?
5: Tamam.

0: 그랬지.
1: 왜?
2: 아디 기르고니야?
1: 인슐트지 알려줘서 얼마기지 없어 먹다.
2: 세 내려 숨매 가르듯이며. 왁스 왁스니다 뭐가 나오더요 왁. 왁 미안나 가슴마 기려. 요르근 되나?
1: 아직 사기노 왜?
2: 무슨 사기노 림랑? 미제 내일 해프트날. 아마 온날 목달에 타는 ben onlara oyunlarını bozarım.
1: 예리 배 목달.
2: 메메댄 메. Allah'ın adını verdim bak düşman orada. Bravo. Bravo. Ayaklarını kapat. Ölmüyor da anam ölmüyor.